0: 수저다지?
1: 아지?
0: 손으로 와요. 가루 벌색이 깨어 봤네요, 논자. 라틱샤, 왜냐 하면 이제 아까 트랙스 손으로 와요, 군 기도, 아니라 진으로 와요, 나트게서. 마이 번수, 쇼에 기트니 카르게마 벌써, 양리 순도라, 러시로 사불리 번데, 볼고 기트로 아이고 사번에, 맥션 카티, 아니 코피라 구름과 아라스마라 아이고 사, 러시로 사불리, 유 기트 벌써, 카르게마 순대가노, 사이리고 라이게 졸 사마에.
1: 인사디디
0: 남스테 바이. 오스테 남스테, 우하리, 주니 프레스, 생거노 바이, 우하리, 디리디리 던데 바드, 빅테가노 찬스, 무카르게마코, 암팀바 보니스, एडविलाइजेस स्वीगीत कार्यक्रममा राखौं जस्तो लागेको छ त्यसपछि हामी अन्तिममा एउटा ट्र्याक बाँकी पनि छ साथी आउनुहुन्छ यतिबेलाको बसैमा स्वीगीत आउँछ रेडियो सुन्दै गर्नु होला